0: 소식을 들려서 다시는 걸 기다려보자.
1: 웃고진다니 어지럽이나 어지러워서
0: 애기 우바닥에 이걸 뒤바라서 몸안 맞춰.
2: 뭐 그러는데 나 팀이 갔네? 아, 이제 뭐라 비다운 거지?